도시 스피커에선 브루노 올라와서 높이 우리 빼고난 모두 조금씩 내리는 비 움직이는 와이퍼 음악과는 다른 BPM 박자가 엇갈려 요즘은 모르겠어 내가 뭘 원하는지 무대 오르는 것만으로 행복하던 시절은 이미 여기만의 아니 everything is blue 길을 밝히던 조명이 모두 멀어지는 걸